0: 清晨，天刚刚亮，克什克腾旗的牧民图雅就开始挤奶了。他要为几天后的奶食品比赛做几个爆款。
1: 가슴이 무거워지셨어요. 혼나 새로 쓰면